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 도시가도 살림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라이.
0: 빵짱 예리촌.
1: 마다모 필리안 임포르테 로컬 건강한 바다이 사칼로와카.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리촌.
1: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가 가능한 bukas 24 horas.
2: 초이 바바클라고 다미 카페 모 초이.
3: 아, 누가 클라시 이 카페?
2: 아, 비나가 이성 뭐가 카페? 이리 바로 여기서 달라 스윗 뭐가 X? 뭐야? 이거 말한 거니 바클라만?
3: 하도노이.
4: Anong driver? Ang galing ng sounds mo ah!
5: Siyempre! More sa magdamag yata yan sa MOR!